가운데도 있어 쇼쇼다마를 들으신 우리 신사 중 여러분께 사랑의 윙크를 싹 태진아 인사드립니다. 저는 이에 KBS 2테레비 1박 2일에서 열연 중인 우리 강